0: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뮤직 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
1: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
0: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1: 유쾌, 상쾌,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세요.
0: 잊지 마세요.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2: 행복한 하루 되세요.
3: ជួបសំឡេងខ្មែរប្រចាំទីក្រុងអូកលែនសូមបងប្អូនអញ្ជើញបើកស្ដាប់វិទ្យុសំឡេងខ្មែរជារៀងរាល់ថ្ងៃអង្គារនៅម៉ោង 2:10នាទីឬម៉ោង 2:15នាទីនឹងថ្ងៃប្រហ័សពីម៉ោង 11:30នាទីដល់ម៉ោង 1:30នាទីវិទ្យុសំឡេងខ្មែរនាំមកនៅព័ត៌មានជាតិនិងអន្តរជាតិអមដោយបទចម្រៀងពីរោះព្រោះប៉ះសិនបើលោកអ្នកខកខានសូមអញ្ជើញបើកតាមអ៊ីនធឺណិត www.planetbojo.org.nz/សំឡេងខ្មែរវិទ្យុសំឡេងខ្មែរប្រចាំទីក្រុងអូកលែន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마귀를 쫓아내시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고 또 아주 중요하죠.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권위란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위엄을 말합니다. 이 권위는 더 높은 존재, 우리들에게는 하느님에 의해 부여받고 또 위임받은 것입니다. 권위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뜻의 그리스어 엑소시아는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이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실현시켜야 하고 형제들에게는 올바로 하느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유로운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권위주의는 스스로 권위를 부리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쓰는 섬김의 역할이 아니라 자신을 더 높이 세우는 것이죠. 마치 이 권위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들이라는 위대한 지위와 권위를 악용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당신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약한

0: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 쓰셨어요. 또 예수님은 모든 활동이 금지된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하느님의 관에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관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며 특히 자유롭지 못한 인간에게 해방, 구원을 줍니다. 더러운 마귀 영이 들린 사람을 속박하고 병들게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이러한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도 또 사제로서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 당신의 양떼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 쓰고 싶은 유혹, 하느님과 양떼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싶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만 쓸 때 내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처한 자유를 포장한 권위주의는 나의 자유와 많은 사람들을 더 억압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권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묵상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 1분 교리 이문환 신부입니다. 가정 복음화의 실천은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기도는 가정생활 자체를 목표로 삼습니다. 가정생활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부르심이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자녀다운 응답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가정기도를 생활화하고 가정성화의 날을 정하여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느님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교회와 세상의 기쁨과 희망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믹스커피에서 펴낸 이주희의 내가 사랑한 유럽의 도시 가운데 괴테가 평생 뿌리 내린 고전 문학의 보고. 2004년 9월 2일 독일 튜링겐주의 작은 도시 바이마르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한 채가 화염에 불타올랐다. 화마에 휩싸인 그곳은 독일 고전주의의 본산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두가 잠들지 못한 밤이었다. 바이마르 시민들 역시 그랬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둘 수 없었다.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와 순식간에 인간 띠를 만들었고 한 권 한 권의 책이 손에서 손을 거쳐 옮겨졌다. 그날 밤 불 속에서 6천 권에 달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건져냈다. 그 중에는 1534년에 인쇄된 마틴 루터 번역 성경도 있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수집한 악보집은 끝끝내 구해내지 못했다. 이 유서 깊은 도서관의 역사는 바이마르 공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39년 브라인 슈바이크 볼펜 비텔 공 카를 1세의 공주로 태어난 아말리아는 16이 되던 해 바이마르 대공과 결혼해 왕비가 된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대공이 사망하는 불운이 닥쳐온다. 그러나 아말리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공국의 재정을 강화한 후 독일의 변방이었던 바이마르를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1761년 그녀는 개인 저택인 초록성을 로코코 양식으로 개조해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장서와 서적, 희귀본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때 바이마르에 온 한 젊은 문학가가 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다. 그 무렵 괴테는 별 중의 별이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를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려놨다. 유럽 전역에 문학적 명성을 떨치고 있던 괴테가 바이마르에 온 것이다. 그를 초청한 이가 바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의 아들 카를 아우구스트였다. 어린 대공과 문학 청년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괴테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 26 나이에 바이마르에 발을 디딘 괴테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괴테는 56년의 긴 세월을 행정가로, 문학가로, 그리고 재상으로 바이마르와 함께했다. 무엇보다 괴테는 바이마르의 품격을 한껏 드높였다. 그의 명성에 힘입어 수많은 지식인이 바이마르로 몰려들었고 독일 고전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다. 그 중심에는 괴테가 35년간 관장으로 재직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 있었다.

막상 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신 봅니다. 오늘의 주제 동상문 중 신앙고백 니케아 신경으로 꾸며드립니다. 먼저 그레고리오 성나입니다. 신앙고백 제3번인데요. 여러가지 신앙고백들 중 가장 대표적으로 연주되는 곡이죠. 17세기 작품입니다. 신앙고백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레도로 시작하는 니케아 신경을 오늘 이 음반은 오르간이 특별히 함께하는 음반입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 그레고리오 성가연구소팀이 연주하는 곡 들으시며 성음악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로 연주되는 신앙고백 중 가장 대표적으로 연주되는 곡 신앙고백 제3번 17세기의 작품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도다 라는 제목이죠. 대제공동체의 곡 소개해드립니다.

0: 카톨릭
1: 방송.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기도와 사회정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8월 28일 미국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대표단을 만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먼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삶을 언급하며 그가 기도와 사회정의가 단순히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임을 삶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성 빈첸시오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봉사의 길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성 아우구스티노의 가르침을 인용해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신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이웃 돌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마음 역시 하느님의 은총에 열리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눌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이웃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잘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레오 14세 교황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기꺼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 자체가 신앙을 보여주는 힘있는 증거이며 이러한 봉사가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파리기후 협정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가 파리협정에 계속 남는 것이 국민당의 연립정부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될 것이라며 협정에서 탈퇴하면 뉴질랜드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정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피터스 대표는 럭슨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치에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스는 특히 MMP, 혼합비례대표제에서 연립정부 협상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내놓은 발언이라며 럭슨 총리가 제시한 마지노선에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의 또 다른 연립 파트너인 액트당 역시 현재의 기후변화 관련 공약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피터스는 파리협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들이 전 세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가 협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한편 국제관계 전문가 알렉산더 길레스피 교수는 태평양 국가들이 파리 협정과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1.5도 목표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태평양 지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자금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지만 현재 확보되는 금액은 최상의 경우에도 약 10억 달러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팔라우를 방문 중이며 기후변화 문제를 놓고 태평양 지역 정상들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기존 기업에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 투자 비자를 도입했지만 투자자 유치만으로는 기업가들의 정착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존 기업가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민자 기업가들은 풍부한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지만 뉴질랜드에서 자금과 고객, 숙련 인력, 사업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기업가들은 뉴질랜드보다 해외에서 더 나은 사업 지원과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해 실제로 뉴질랜드를 떠났거나 이주를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는 이민자 기업가들이 자본뿐 아니라 지식과 기술, 국제적 네트워크를 제공해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창업 비자 제도는 비자 발급에 그치지 않고 기업가들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자와 고객을 확보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준공되는 신규 주택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월 기준 최근 4년 내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6월 한 달 동안 신규 주택에 대해 1,085건의 사용 승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발급된 사용 승인서는 총 13,5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5년 6월까지의 12개월간 실적보다 12.3% 감소한 것이며 2022년 10월 이후 어느 12개월 기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4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기록된 신규 주택 사용 승인서 발급 건수의 정점인 19,560건과 비교하면 30.8% 감소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12개월간의 준공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오클랜드에서는 매월 평균 1,128채의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3% 감소한 수치이며 2024년 7월의 정점과 비교하면 29.5% 줄어든 수치입니다. 월간 신규 주택 준공 물량 역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신규 주택 준공 건수가 낮았다고 해서 오클랜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거용 건축 공사의 규모 자체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가 발급된 시점부터 공사가 완료되어 상용 승인서가 발급되기까지는 약 2년이 걸립니다. 오클랜드의 건축 허가 발급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증가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세가 향후 12개월 내에 더 많은 사용 승인서 발급으로 이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액트당이 오는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영주권자에게 뉴질랜드 내 실제 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트당의 이민 담당 대변인인 파르미트 파르마 박사는 현재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이상한 점은 영주권자가 실제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르마르 박사는 이민자들을 환영해야 하지만 영주권은 뉴질랜드와의 진정하고 지속적인 연계를 반영해야 한다며 제도의 균형을 가져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액트당은 기존 영주권 비자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비자 소지자에게 5년간의 해외여행 허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거주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비자 소지자는 5년 동안 최소 2년, 즉 730일을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연속적일 필요가 없으며 뉴질랜드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나 동반 가족, 해외 복무 중인 군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액트당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영주권자가 뉴질랜드와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 올해 뉴질랜드의 대학 등록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직업 교육과 기술 훈련 등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교육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뉴질랜드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 등록자는 35만 4,695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직업교육 훈련 등록자가 5%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등록자는 4% 증가했습니다. 실제 전일제 학생 수로 환산하면 20만 3,918명으로 지난해보다 2%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대학교와 켄터베리 대학교가 대학 등록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두 대학 모두 전일제 학생 환산 기준 8% 증가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는 2,165명, 켄터베리 대학교는 1,254명에 해당하는 증가를 기록했으며 두 대학의 증가분이 전체 고등교육 증가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링컨대학교는 6명 정도 감소해 유일하게 등록 규모가 줄어든 대학이었습니다. 반대로 직업교육과 기술 훈련의 감소세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견습 및 훈련 등록자는 지난해보다 10% 감소했습니다. 건축 건설 분야는 17% 감소, 공학 및 관련 기술 분야는 9%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직장 기반 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전일제 학생 기준으로 2021년 4월보다 28% 낮아졌습니다. 한편 국제 학생 수는 9% 증가해 전일제 학생 환산 기준 45,586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번 자료는 뉴질랜드에서 대학 고등교육은 성장하는 반면 견습, 기술직 중심의 직업교육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간간이 끼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곳에 따라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지,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통증 일상이 일상이신가요?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3: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4: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3: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4: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5: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6: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5: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6: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5: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6: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에인젤, 이즈웰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7: 톨릭

0: 엄마는 이듬해 3월 세상을 떠났다. 고요한 죽음이었다.
1: 난 사순절 둘째 영복날에 죽을란다.
0: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당시 신자들에게 사순절 첫 월요일이 환희의 날이었고 화요일이 고통의 날이었으며 수요일이 영광의 날이었다. 첫 토요일이 둘째 영광, 즉 영복의 날이었고 이 둘째 영복의 날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믿었다. 엄마는 그날 죽기를 바랐다.
1: 난 사순절 둘째 영복날에 죽을란다.
0: 사순절 둘째 영복날, 엄마는 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떼어들고 남산동 성당을 향해 걸었다. 중풍으로 꺼져드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우며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 성체 조배 중이던 신부에게 총고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잘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그가 뛰어왔다. 엄마의 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머리맡에 앉아 손을 잡았다. 크고 마디 굵은 손이었다. 엄마는 모두를 이룬 것처럼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릎 위에서 엄마가 마지막 숨을 쉬었다. 그는 엄마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귀 뒤로 넘겼다. 그는 울지 않았다.
2: 아니, 특별한 생각을 했고, 그때는, 그때도 서장을 볼 때 그 산이, 그 산 너머로 왔기 때문에, 그 산 너머가 내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때 바라볼 그 당시는, 그 산 너머가 내 고향이다. 그런데 또 바라보게 된 것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장날이 되면은, 장이 가셔서 늦게 오세요. 그러면 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산이 보이는 길 쪽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산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정과 망영의 정과 그 서강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이 이제 겹쳐 있는 거겠죠. 우리 뭐 어릴 때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8살 때 돌아갔어요. 군인하는 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은 호라버니지. 호라버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성격도 그런 분이었는데 좀 우리를, 자유로우면서도 엄하게, 이것이 그러니까 사랑과, 엄함과 이게 다 조화가 있게 이렇게 우리를 길렀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었고 또 어머니가 말하자면 뭐 정말 신앙면에 있어서도 정말 어머니가 아니면 내가 신앙을 어떤 의미로 말하자면 신앙생활 잘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기도생활 이런 것도 아주 착실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고 예를 들어 서신학교 다닐 때라든지 이럴 때 방학 때 가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뭘 더 해 주시려고 그러고 뭐

준비했던 걸 한 가지 반찬도 더 해주려고 하여 그렇게 힘, 그 애쓰시는 걸 보고 또 뭐 과일 같은 것도 그렇게 또 뭐 그래서 그 그때는 와서 이제 어린 조카들이 있었어요. 조카들이 있는데 어린 조카들은 이렇게 뭐 먹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날 주시려고 이럴 때는 내가 그게 싫었어 이래. 그렇게 어떤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는 어떤 편의 같은 그 싫어서 한해 여름에는 나는 저 그 과일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름 내내 과일을 안 먹은 일도 있었어. 그 어머니 그게 싫어서 그 고모님이 날 보고 너 아버지 똥 빼닮았다 이러더라. 그때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 못, 사진도 없었고 못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아 내가 아버지를 닮은가 보다 이렇게 다 생각하게 됐고 우리 형님은 거기에 비해서 어머니를 더 닮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이물이 더 잘났고 우리 어머니가 이물이 좋은 분이어서 나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이물이 조금 못생겼고 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신 분 그 이상의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없다. 그건 누구에게도 그럴 거야. 아마 어머니 사랑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어머니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만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렇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어머니만이 그렇거든. 다른 사람들은 뭐 아버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더 그런 거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내가 허물이 있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면 따질 건 따지고 말이지만 용서를 받을 건 용서를 받고 청할 건 청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어머니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 그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고 나에게 신앙을 심어주셨고 나의 심성에 있어서도 가난에 쪼들리는 그런 심성이 아니고 마음의 여유를 주셨는 여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고 길러주셨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 덕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또 신앙을 살게 된 것도 신부가 된 것도 모든 것이 어머니 덕이고 또 그거는 또 소급에 올라가면은 하느님 덕이고 그런 것들.

그는 울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형 김동한 신부와 엄마 방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떠났다. 형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러했다. 그날 밤 형제는 엄마 방에서 잠을 잤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 찾아뵙고 있는 뮤직온의 논 인사드립니다. 네, 이달의 굿뉴스, 예,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식 세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요, 세계 기아율이 8% 아래로 떨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 다섯 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6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보고서에서요, 예, 7월 20일

31일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네, 전 세계 식량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여서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요. 그 오클랜드에서 25개국의 200명이 넘는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 아우테아로아 아트 페어가 역시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총 판매액이 그 약 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거뒀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 마오리와 퍼시픽 아일랜드 예술가들의 작품도 많이 소개가 돼서요. 또 하나의 뜻깊은 행사였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7월 말 뉴질랜드 북섬과 남섬에서요. 그 잇따라서 거대한 불덩어리 유성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파이어볼이라고 하는데요. 예, 특히 북섬에서는 그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유성과 함께 폭발음까지 들렸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예, 이번처럼 그 소닉붐이 들렸다는 거는 그 유성이 비교적 지표면에 가까이 내려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단순히 예쁜 유성이 지나갔다 정도로 보지 않고 혹시 운석 조각이 땅에 떨어졌는지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7월의 굿뉴스였습니다. 뮤직 오늘은 첫 곡입니다. 김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뮤직을 내놓은 첫 곡으로요. 김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으셨고요. 연결해서 함께 들으신 곡은 레드벨벳 웬디의 한마디면 돼요 였습니다. 예, 걸그룹 레드벨벳은 그 최근에 완전체로 돌아와서 컴백 앨범을 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2년 만에 복귀 소식인데 그 멤버들 간의 소속사가 서로 바뀌면서 살짝 잡음이 있었지만 그 또 레드벨벳으로 활동하는 거는 그 5명이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8월에 새 앨범 벨벳 썸머로 돌아왔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네, 카더가든의 그대 나의 작은 세상이 되어 준비했고요. 연결해서 치즈의 사이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